0: 행하로 자와테야 쿠아와테야
1: 나 노래 이랬던 모든 마와테 마테레오 이파가 말아마
2: 헨메아딸
3: 도코나테망
4: 나이파호
5: 또 다들 레오 이리랑이 와테야 오노라이마 토르 티 이아레레 하파잉이야.